0: 기니는 애노가 치킨다 아빠는 혹시 기니와 계속 녹이
1: 가
0: 치킨땀
2: KPYT KPYU The Voice of the Basco Yaku Tribe.